예, 싱싱나는 비주만님 오늘도 다녀가셨네요. 역시 아침부터 이 세 곡을 들으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비주만님 오늘도 엄청나게 반갑습니다. 비주만님도 연휴 잘 보내시고요. 안전하게 고향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어김없이 백예린의 산채, 도경수의 팝콘, 하늘에 모두 행복해져라 세곡 함께합니다.

42년째 절대 미남님 신청난 다녀가셨습니다. 우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청곡해봅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간단하게 다녀가셨네요. 정말로 오래간만에 청곡 남기시네요. 요즘 바쁘게 지내시는 것 같은데 종종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흔적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미나님도 오늘만 지나면 연휴 들어가지 싶은데 추석 연휴 무탈하게 잘 보내시고요. 맛난 거 많이 드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김동규의 단, 그리고 쿡의 곁에 있어줬어, 브라더스의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세 곡 전합니다.

시간에만 들을 수 있네요. 오랜만에 우수님 방송 잘 들을게요. 해피 추석 보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습니다. 대화방에 행복해져라 님만 들어오시면 아무 이유 없이 행복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매번 듭니다. 간만에 청란에서까지 다녀가 주셔서 두 배로 행복한 것 같네요. 검증된 청곡 오늘도 잘 들어봅니다. 행복해져라 님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시고요. 명절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청해주신 곡 세 곡 모두 전합니다.

언제까지고 이 손 놓지 않을게. 네가 다시 웃을 수 있을 때까지, 네가 다시 꿈을 꿀 수 있을 때까지.

기대하는 일정을 앞두고 있을 땐 시간이 유독 안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비슷한 기분을 느낄 것 같은데요. 그럴수록 붕 뜬 마음은 살짝 가라앉히고 평소처럼 일상에 집중해야 그 시간을 더 의미있게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다림 끝에 찾아오는 연휴 잘 보내시고요. 안전한 명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하시는 달빛 사랑님과도 좋은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함께한 두 시간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달빛사랑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애썼다는 말은 참 좋은 말이죠. 잘 흘러가는가 싶다가도 예상치 못한 일을 멈추게 되고, 잘 지내는 싶다가도 예상치 못한 이별에 혼자가 되고, 잘 해내고 싶었지만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주지 않고, 한 살, 두 살 먹다 보니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남몰래 얼마나 숨죽여 울었겠어. 애썼네. 우리 참 많이, 역시 열심히였네. 그리 마음에 위로를 주는 그런 글인 것 같아요. 지금 가을이에요. 바람은 조금 더 신선해지고 햇살은 더욱 따스해지는 계절, 가을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늘호수 가족분들 하루가 포근하고 행복하길 바라면서 달빛사랑의 음악여행 출발합니다. 네, 조금 전까지 애쓰신 우리 오수님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애쓰셨습니다. 즐거운 방송, 행복한 방송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따뜻하고 따스하고 포근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추석 잘 보내시고요. 추석에는 많은 추억 남기시는 그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달빛사랑의 음악여행 다시 한번 꾹꾹 인사드립니다. 제가 어제보다 목소리가 조금 많이 좋아진 것 같죠? 컨디션이 그렇게 뭐 상쾌하진 않더라도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아직 몸이 좀, 온몸이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감기 몸살인가? 그러다가 제가 특별히 힘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 감기에 걸렸네요. 제가 그냥 면역력이 약해진 거겠죠? 우리 하늘호수 가족분들, 감기는 제가 다 갖고 갈 테니까 절대 감기 걸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추석 명절이에요. 추석 명절 우리 하늘에서 가족분들은 뭘 하고 계실까요? 저는 이번에는 푹 쉬고 집에 있습니다. 아주 푹 쉬려고 합니다. 컨디션, 몸 상태를 조금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나노스 가족분들 명절 잘 보내시고

고요. 제가 첫 곡으로 보냈던 노래는 소녀시대의 훗, 시크릿 아이드 아이드. 다음 곡으로 전해드린 노래는 브레이브걸스의 요즘 너, 브라운 아이드걸스의 러브 함께합니다.

네, 언제까지나 하늘로서 방송국과 함께 해주실 거죠? 신청란 올라왔습니다. 글사마님께서 정동화의 오아시스, 이세진의 바리케이드, 비어네이퍼의 영원 세 곡 청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달빛사랑님, 내일부터 추석 연휴네요. 마음도 즐겁고 맛있는 음식에 배도 즐거운 연휴이기를 삼아가 기원드립니다. 달빛사랑님 감기 완쾌하시길 바라며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나는 연휴 때 배가 즐거우려면 제가 음식을 해야 돼요. 근데 하기 싫어요. 이번 추석은 그냥 푹 쉬는 추석이 되지 않을까. 될 수 있으면 먹는 거 줄이고 푹 쉴 것 같은 예감? 그런데 먹는 거 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전부 치고 이러는 거 정말 힘든 것 같아요. 한식이 음식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쵸? 우리 사마님 맛있는 음식 많이 많이 드시고 이번 연휴에는 추억도 많이 남기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정인이 엄마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채연의 흔들려, 성시경의 미소천사, 김종국의 사랑스러워 세 곡 함께 청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달언니, 오늘 할 일 태산인 정인이 엄마. 제가 힘드니 집이 개판이 됐어요. 오늘 저녁 신랑이 오는데 집이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거기다 전 오해 나갔다 와야 하고요. 아, 나. 그래도 열심히 빨래하고 개운하게 씻어야겠어요. 아들은 텐션업, 엄마는 다운. 내일부터 추석 연휴예요. 뱃볼록 가게 드시고 다음주 봐요. 사랑합니다 언니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면 집이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사람이 언제나 맨날 깨끗하기만 바라나요? 아마 신랑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렇다고 신랑 오는데 너무 지저분해도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해해 주지 않을까요? 아이와 함께 씨름한 거 생각하면 아마 그 수고도 고마울 겁니다. 우리 정인이 엄마님 추석 연휴 즐겁고 행복하게 많은 추억 남기면서 서벅서벅 쌓이는 행복을 만끽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김정국의 사랑스러워 함께했습니다. 시엠블루의 기억의 언더, 언더의 무지개, 리너의 나지막히, 또 넷의 곡 청해주신 우리 행복해져라님, 오래간만이네요. 반갑습니다. 세 곡 함께 청해주신 곡 준비했습니다. 달빛사랑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저는 잘 지내고 있답니다. 날씨가 낮에는 아직도 한여름이네요. 덥네요. 사랑님 한자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해피 추석 보내시길 바래요. 오랜만에 방송 잘 들을게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궁금했습니다. 행복해져라님. 잘 지내고 계시니까 웃으시겠지 이러면서 요즘은 뭐하고 계실까 이러면서 궁금했었습니다. 건강하시게 잘 지내고 계셨다니 다행입니다. 듣던 중 제일 반가운 소리가 아닐까요?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추석에 연휴 동안 행복을 소복소복 쌓이는 그런 시간들 되시고요. 언제나 즐거움이 가득하고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면서 노래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행복해져라님 신청곡으로 세 곡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꿈꾸는 마음으로님께서 빅뱅의 거짓말, G.O.D의 거짓말, 티아라의 거짓말 세 곡 청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녀가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한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언제나 행복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절 되시기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신청곡은 다 전해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선곡해서 전해드릴까 합니다. 사람은 원래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납니다. 당신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다면 난 인복이 많구나가 아니라 나도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당신을 좋은 사람이라서 좋은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 당신을 아는 사람들은 당신 덕분에 오늘도 행복했거든요 라는 예쁜 글이 있어요. 좋은 글 중에 나오는 글인데요. 맞아요. 인복, 난 참 인복이 많구나. 내가 좋아야, 내가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나쁜 사람들이 있으면 나쁜 사람들끼리 또 모이게 마련이고요. 우리 하늘에서 가족분들은 전부 다 좋은 사람이고요. 저는 또 인복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고 있는데 저도 좋은 사람인가 하는 의문점을 갖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노래는 백지영이 부릅니다. 거짓말이라도 해서 널 보고 싶어. 린, 사랑 다 거짓말. 나몰라 패밀리의 사랑의 그 거짓말 같은 노래 세 곡 함께합니다.

0: 네, 노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가람이 부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읽는다. 산서에 널 떠나보내기엔 너무 아프지만 카페모커의 같은 하늘 아래 이렇게 세고 함께합니다.
1: 내 기억의 첫 장에 우리

인격은 자신을 스스로 낮출수록 오히려 높아집니다. 진심으로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씨 보일 때 혹은 자신보다 남을 먼저 배려할 때 고매한 인격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인격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일 때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글은요, 삶에 나에게 주는 행복 여행 중에 나오는 글입니다. 언제나 겸손하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언제나 친절을 베풀으라는 얘기겠죠. 언제나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달빛사랑이가 되도록 노력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어지는 노래는 임도엽 오연이 부른다 잠깐이라도 존박의 이상한 사람 함께합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만남을 그리워하며 작은 책갈피 끼워넣는 예쁜 사양을 사랑하고 살아있어 숨소리에 감사하며 커다란 머그잔에 담긴 커피향처럼 향기로운 아침이 행복하고 어디서 끝날지 모르는 여정길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좋고 말이 통하고 생각이 같고 눈빛 하나로 마음을 읽어주는 좋은 친구 한으로수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도 안부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이 그득그득합니다. 추석이죠.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좀 이따 노래 몇 곡 전해드리고 엔딩 멘트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데이식스가 부릅니다. 예뻤어. 에이오의 심쿵에 아이오아의 갑자기 함께합니다.

네, 2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 인사 전해드립니다. 제 시간에 신청란 다녀가주시고 추천해주시고 선물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 전해드립니다. 2시간 동안 함께하는 동안 즐거우셨나요? 제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예전처럼 밝게 명랑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주시고요. 언제나 건강하게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바다비님과 함께 즐겁고 편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자기 몸에 뿌려서 남에게 향기를 선사하는 향수와 같다고 합니다. 오늘도 행복을 온몸에 두르고 추석 연휴 행복한 향기를 뿌리는 즐거운 시간들 되시기 바라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다비예요. 자주 뵙는 것 같지만 또 어쩌다 한번 뵙는 듯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 저는 그러네요. 햇살 좋은 날, 가을? 가을이라고 하기에는 다시 여름이 오고 또 여름이라고 하기에는 다시 가을이 오고 요즘 이상기온 이 말이 아주 딱 맞는 그런 날씨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날, 행복한 날, 오늘 그런 날 만들어 보기로 해요. 내일부터 명절 연휴고 오늘 마음도 바쁘시고 몸도 바쁘시고 생각도 바쁘시고 다들 바쁘신 날 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음악이 여러분들에게 잠깐의 릴렉스한 시간 그리고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시까지 함께 할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옛날 한 옛날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뭐 거의 하루가 다 걸렸고 또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근데 뭐 요즘에는 다양한 고속도로가 또 많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옛날보다 더 중요한 건 이동 인구가 훨씬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추석 연휴 명절이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고생한다라는 이야기는 갈수록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데요. 이건 또 가족 간의 그 핵가족화되고 또 서로 1인 체제로 많이 가면서 또 해외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무시하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함께 그리고 그동안 못다했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뭐 추석이란 그 기간이 예전에는 성묘도 하고 조상들에게 또 효도하는 그런 기간이었기도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은 문화의 변화와 또 생활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정말 예전의 추석과는 한가위와는 다르다라는 걸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해외로 떠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가족과 함께 하시는 분들, 아유, 뭐 집이 최고죠. 그냥 간소하게. 명절 지나서 앞에서 뒤에서 그렇게 또 인사 나누면 되죠. 집집마다 각자 다른 문화 양식으로 이번 추석을 보내지 않을까 싶네요. 하늘호수 방송국의 음악은 멘트가 없어도 그냥 흘러나가니까 늘상 뭔가 음악 틀어놓고 책을 읽고 싶다. 아니면 드라이브 하고 싶은데 음악이 필요하다. 전부 치는데 음악이 필요하다. 만찬을 즐기기 위해서 노래가 필요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드실 때면 하늘호수 방송국에서 음악 들으시면서 또 추석 연휴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저는 색다른 일은 없어서 정말 그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도 별로 없고 또 오늘 또 저희 집은 다 일을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약간 여유로운 그런 시간이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오늘도 함께 하늘호수 방송국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2시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찬 씨가 또다시 2026년도에 감기란 노래를 다시 불렀군요. 멜론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좋아요가 279개밖에 안 붙어 있는 게 옛날 버전이 더 좋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그 신청곡으로 코르티스의 레드레드라는 곡을 신청곡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노래는 뭐야 하면서 보니까 틱톡이 올여름 전세계 이용자들의 음악 사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올해 여름 노래 리스트를 발표했다. 한국에서는 코르티스의 레드레드가 1위에 올랐으며 코르티스는 글로벌 케이팝 서머 대표 아티스트와 올여름을 빛낸 보이그룹에도 선정됐다.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이게 노래라는 게 참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인기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소음으로 들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예컨대 그 얼마 전에 요즘에 인터넷에서 굉장히 난리 난 부분이 있는데 뭐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젊은 층에서는 잘 모르는 심수봉님. 심수봉님께서 그 김다은 씨가 노래를 부르는데 저 선수는 누구예요? 내 머리가 아파 죽을 뻔했어요. 막 이렇게 말을 해서 지금 난리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젊어서 어려서 그런지 삶의 그 희노애락을 잘 몰라서 저러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지금 원래 그분이 질환이 있다. 그 희귀 질환을 앓고 계셔서 소리 굉장히 민감하셔서 그렇다. 그리고 뭐 솔직히 그냥 부르는 노래인 건 맞다. 뭐 이렇게 있는데 여튼 그 자신의 질환이든 어떤 거든지 간에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잘못된 상황이었고 그리고 노래라는 게 누군가는 이 코르티스 음악처럼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고 또 누군가는 아우 시끄러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옳다, 네가 그르다라는 말은 정말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글을 또 접했습니다. 어제 제가 그 교육을 받았거든요. 저는 사회복지사니까 인권교육이라는 걸 받습니다. 1년에 그 몇 번씩 인권교육을 받는데요. 그 인권교육을 받는데 그 강사님께서 10cm의 노래 중에 스토커란 노래를 들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가사가 나도 알아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난 못나고 별 볼 일 없지 그 애가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게 슬프지만 내가 뭐라고 빛나는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에 기준이 있는 거라면 이해할 수 없지만 할 말 없는 걸 난 안경 쓴 새님이니까 그 이 한 구절 있잖아요. 권정영 씨가 그 10cm 그 보컬이 권정영 씨 맞나요? 헷갈리네요. 뭐 여튼 이분께서 안경을 쓰고 약간 작달만한 그런 체구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난 안경 쓴 새님이니까 내가 널 사랑하고 좋아하고지만 너가 나를 부끄러워하고 뭐 그렇게 느낀다면 어쩔 수 없지 이런 전달을 하고 싶었었는데 어제 그 제가 인권교육을 하면서 들었던 그 가사는 딱 한 줄만 바꿨거든요. 난 안경 쓴 새님이니까 이 부분을 난 몸이 불편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딱 한 구절만 바꿨을 뿐인데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내가 어떤 상황이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마음으로 노래를 들을 때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10cm의 스토커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한 구절을 난 안경 쓴 새님이니까 이 부분을 나는 아픈 사람이니까 아니면 나는 못된 사람이니까 아니면 나는 인색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한 구절씩 바꿔보고 들어보시면 느낌이 굉장히 색다를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꽃미남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녁에 밤 7시에 퇴근할 거예요. 구름이 그린 달빛 10주년 예능 2부 시작합니다. 꼭 봐야 합니다. 박보검, 김유정, 진영, 최수빈, 곽동현, 이렇게 5인방 예능 마지막 회라서요.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 예능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못 봤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예컨대 뭐 김희수님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우리가 드라마에서

봤던 이미지랑 정말 다른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볼만한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그 중에서도 박보검 씨는 뭐 예능이라기보다는 MC를 좀 많이 맡아서 좀 약간 안정적인 김유정 씨랑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진영, 최수빈 씨, 곽동현 씨는 어떤 모습일지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필사마님께서 안녕하세요 바다비님, 마음도 즐겁고 배도 즐거운 행복한 추석 연휴 되십시오. 그 명절 때 이런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좀 약간 남의 나라 얘기 같은 명절 때 가족끼리 이렇게 모이는 게 좀 굉장히 힘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내 맘이 그대 맘 담을 수 뭐 그냥 있는 거 먹고 그냥 뭐 시간 보내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대전에 대흥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대흥동에서 대흥초등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약간 가로지르는 길이 있거든요. 대전중고등학교. 대전중고등학교가 이렇게 합해 있어서 거기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이렇게 지나가면은 어쨌든 남의 학교를 가로질러 가는데, 그러면 대전고등학교가 야구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 야구하는 모습을 정말 좀 많이 봤거든요. 대흥초등학교는 그 주된 게 핸드볼이어가지고 그 충남체육관? 충청체육관? 어디라고 하지? 야구장이 있는데 그 체육관 어디라고 하죠? 거기 가서 그 핸드볼 하는 거 응원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이 기억이라는 게 치매에 걸리면 옛날 생각이 굉장히 잘 난다고 하는데, 저는 옛날 생각이 좀 약간 가물가물한 게 아직 치매가 오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요즘에 이렇게 요즘 옛날 얘기 하려고 하면은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금방 깜빡깜빡하고, 근데 지금 또 그 어렸을 때 기억이 다 완벽하게 나지 않는 걸 보면 치매는 아닌 것 같고 참 애매한 그런 나이대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바체육관? 거기에 또 제가 기억이 하나 있는데, 그 체육관에 가가지고 수영을 배우는데, 그 요즘은 제가 그걸 못 느끼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라인마다 쭉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걸 소세지를 매달아 놓은 듯한 그런 느낌? 뭐 여튼 어렸을 때 내가 생각했던 거랑 커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어렸을 때 그 야구하는 오빠들을 보면 와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 그 운동한다 라는 말을 들으면 그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친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걱정이 좀 약간 많이 들더라고요. 주변에 그 축구하는 분 자제분도 있는데, 그분은 그래도 이번에 국가대표 그 체육 감독이 바뀌었잖아요. 체육 감독이 그 축구 감독이 바뀌면서 이번에 계속해서 국가대표에서 떨어졌다가 이번에 다시 영입된 그분이 논산 출신이거든요. 굉장히 좀 잘 돼서 너무 좋다라는 생각 드는데, 저도 아들이 이제 운동을 하다가 지금 쉬는 상태인데, 이 운동이 정말 케벡 라고 해야 되나? 잘 되면은 세상 다 가진 것처럼 모든 걸 가질 수 있지만, 잘 풀리지 않으면 힘들게 또 처음부터 다른 걸 시작해야 되는 힘듦이 있고, 또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운동하는 사람들이 명품이나 이런 데 옷이나 치장하는 데 굉장히 또 엄청나게 많이 또 기울어져 있고, 또 사행성을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주변에서 이렇게 봤을 때 아이고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걱정이 좀 약간 앞서더라고요. 뭐 케바키니까 잘 되면 완전 좋은 거고. 신청곡은 베스티의 노래 그리고 비스트의 2PM 준비해 놓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노래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어반자바카의 노래 중에 널 사랑하지 않아, 투비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함께 들어주세요.

꿈꾸는 마음으로님께서 질주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저 명절 때 보면 자동차 공업소 대부분 다 쉬더라고요. 그 개인 업장 어쩌다 한번 정말 힘들게 구할 수 있는데 어디 사세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연락처는 어떻게 돼요? 갑자기 차가 고장나거나 그러면 정말 막 답답할 때 있잖아요. 뭐 보험회사에다 전화해도 기간이 또 오래 걸린다라고 하고 근데 이렇게 그래도 아닌 사이니까 가까운 데 사시면 전화번호 알면 도와줄 수 있지 않나 갑자기? 우리 안지가 10년이 훨씬 더 넘었는데 오늘에서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번호 알면 도와주니 네 번호 알면 와줄 거니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이유의 갑자기처럼. 여튼 신청하신 노래죠. To Anyone의 Fire 오프닝으로 전달해 드렸고요. 비스트의 픽션 또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2PM의 Again Again은 엔딩 부분에 준비해 드릴게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되고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직장을 다니면 시간 제약 그리고 또 뭔가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 이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같기도 합니다. 하물며 저희 방송하는 것도 그래요. 방송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막 팝송이 듣고 싶은데 규칙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임영웅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데 또 규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생활을 한다는 거,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한다는 거, 그리고 집안에서도 혼자 사는 게 아니면 규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생이 좀 약간 피곤하고 제한적인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런 게 없다면 집은 난지도가 될 것이고 또 회사 생활은 엉망이 될 것이고 또 친구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해진 어느 것들을 어느 정도는 지켜줘야지만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 수 있잖아요. 그거를 잘 지키냐 잘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빌런이라는 소리도 듣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신가요? 내 맘대로 오늘은 째! 오늘은 회사 째! 뭐 이런 정도의 능력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요즘에 그 드라마 중에 로또 1등도 출근합니다 이런 드라마도 있던데 돈을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영위를 틀리지 않게 그냥 그대로 하는 경우도 또 있고 뭐 여튼 살면서 요즘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최고요. 또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는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고 또 하고 싶은 걸 하고 살기 위해서는 또 그 중에서도 교우관계도 잘 영위해야 되는데 그런 게 참 많이 힘들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 세상 사는 게 참 많이 힘들다. 직장 생활하는 게 참 어렵다. 뭐 그런 말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시겠죠. 근데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그냥 가끔은 뭐 부자인 척 해도 가끔은 잘난 척 해도 가끔은 나 좀 괜찮은 사람이야 뻗어도 그냥 그런갑다 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거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무언가 색다른 걸 무언가 제안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가끔은 자유롭게 놓아줄 수 있는 곳 하늘호수 방송국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에이트가 불러요. 심장이 없어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심장이 없으면 죽는 건데 그러면 감정선이 없다는 거잖아요. 감정이 없으면 굉장히 좀 나른해지던데 괜찮은가? 걱정되면서 노래 들려드릴게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게 좀 있거든요. 뭔가 고민이 있거나 뭔가 해결해야 되면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미쳐버릴 때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돌파구를 하나 찾은 게 중국 드라마예요. 사실 중국 드라마를 보면 똑같아요. 엄청나게 매우 매우 똑같아요. 저는 그 중국 드라마 중에서도 무협 사극 좋아하거든요. 예, 사극 좋아해서. 근데 사극은 다 똑같은 게 뭐냐면 가문을 위해서 나는 죽을 수 있다. 그리고 나라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나는 죽어도 된다. 그리고 주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는 나는 죽어도 된다. 그 목숨의 값어치가 정말 중국은 왜 인해전술이라고 해서 끊임없이 그냥 몰려왔던 우리 전쟁에서도 끊임없이 그냥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그 드라마를 보면 삶의 그 존엄성?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기 위해서 나의 삶은 포기하지만 근데 그 나의 삶을 포기한 걸 되살리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삶에 대한 의욕이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부모님의 말씀도 거역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의 드라마들이죠.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효를 중시해 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학교에서 아이가 요즘 그 초등학생은 수업 전에 그 콩주머니 이런 걸 사용한대요. 그래서 그거를 올렸다 봤다 올렸다 받는 그거를 하는데 그걸 하다가 어떤 아이가 미끄러져서 좀 약간 다쳤대요. 근데 2년 뒤에 교사를 고발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상처가 계속해서 재발을 해서 그때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그런 걸 보면 요즘은 인권도 떨어졌고 효심도 떨어졌고 교권도 떨어졌고 뭐가 남아있을까? 그래서 그런지 자꾸 공허해 이런 느낌이 드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 많아질 때 공허함보다는 함께함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을 텐데 갈수록 혼자 나 혼자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느낌의 교육을 시키고 그런 느낌의 삶을 주입식으로 시키기 때문에 세상은 갈수록 각박해지고 공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노래 가사말을 한 번씩 음미해보고 생각해보는 거 그런 것처럼 좋은 건 없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책을 많이 읽는 것처럼 노래를 자주 들어보시면 가사말이 또 다른 나를 일깨워줄 거라 믿어봅니다.

지금 시간 1시 33분 달려가고 있고요. 저는 2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후라비다님 오늘은 못 뵈는 줄 알았는데 뵙게 돼서 반갑고요. 선인의 추억님은 오늘 일찍 퇴근한다라고 하시네요. 또 오늘도 열일하고 계실 명절 때도 일하나요? 흰수영 고래님? 바깥에서 외근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귀가라고 하나? 여튼 집에 갈 준비 오전 근무하고 퇴근하실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보고 싶은 날엔 가는 거야 비행기 타고 누군가가 보고 싶은 날엔 가는 거야 빠방 타고 여튼 오늘부터 뭐 명절의 대이동 이루어지는 그런 날일 것 같고요. 귀경 저희는 귀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자신의 그 일상생활 용어가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아, 흰수영 고래님은 주말은 쉬시는군요. 그렇군요. 저희는 뭐 주말하고 이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3교대 근무인데 이번 명절날은 어떻게 된 건지 쉬더라고요. 명절날 근무하는 게 좀 더 좋거든요. 왜냐면 식당 그 여사님들에게는 굉장히 죄송한데 명절 음식 막 차려주시거든요. 부침개도 해주시고 송편도 올라오고 뭐 다양한 먹거리가 참 많아서 근무하는 게 저는 좀 더 좋긴 한데 이번 명절은 추석날 하루지만 집에 있어서 먹을 걸 좀 약간 걱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먹거리는 송편 맞나요? 송편은 사다 먹는 거지. 원래 그 명절 때 있잖아요. 왜 설날에는 떡국 먹는다라고 하는데 추석 때는 송편 먹고 만두 빚고 그러는 건가요? 뭐 여튼 저희 집은 또 그런 거랑은 또 전혀 상관없는 제사를 안 지내기 때문에 먹거리가 그냥 그래서 차라리 놀러가자 놀러가고 싶다 막 그런 생각 놀러가자 푸라비다님 놀러가요 우리 근데 이 명절 때 여행 가는 사람이 진짜 많아서 숙소비도 엄청 많이 바쁘다라고 해서 비수기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여튼 명절을 앞두고 나서 저는 좀 약간 싱숭생숭한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명절 때 저희가 방송이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러 오실 거니까 그러니까 한 번씩 클릭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흰수영 고래님이 전라도 광주 사신데요. 전라도 광주 가면 흰수영 고래님이 저희를 아주 안전하게 보필해 줄 것 같은데 갈까요? 전라도 광주 먹거리가 유명한 곳 그리고 색다른 그 음식들을 제일 먼저 만드는 곳 전라도 광주 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자 일단은 보고 싶은 날엔 가야죠. 놀러 가야죠.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이곳 하늘호수 방송국, 저는 바다비고요. 하늘호수 온다. 그러면 늘상 그녀가 있다. 그녀와의 데이트는 매일 할 수 있다. 알고 계시죠? 다음 방송 마성의 그녀 흑장미님께서 방송 준비하고 계십니다. 게시판 데이트 지금부터 흑장미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흑장미님과 함께 듣고 싶은 곡 두 곡 준비해봤습니다. 사랑한다, 사랑해. 예. 그 다음 곡은 함께 들으면서 같이 즐거워 마시죠.

오늘 바다비의 가요 FM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저는 친척 집에 안 가요. 이제 나이가 먹어서 각자 가족들이 다들 이렇게 생성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먹으면 자녀분들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분들 반기고 이러다 보니까 제 나이 때는 이제 친척집에 간다기보다는 서로 각자 잘 지내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친척집에 가시는 거죠? 그런 거죠? 잘 다녀오시고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혼자 있으신 분은 음악 들으면서 차분함을, 그리고 또 드라마 보시고 또 책도 읽고, 예, 그러면서 시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약간 독거노인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뭐 그런 느낌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정말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후다닥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 또 내가 인생은 잘 살고 있나 한번 뒤새김질하면서 명절 연휴를 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재밌게 잘 보내시고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추석 잘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또 만나기로 해요. 자, 오늘 바다비 가요 FM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러 올게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만났어요. 학장이에요. 우리 다비언니 고생 많으셨어요. 너무너무 피곤하다고. 네, 쉬시면서 요새 중국 드라마 많이 보신다고 하는데 저도 중도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어플에서는 요새 중두보다는 AI 드라마가 더 많이 나와서 내용이 너무 다 똑같아서 네, 그런데 또 그게 또 중독성이 정말 강해요. 네, 아마 명절에도 귀에 꼽고 네, 음식하면서 계속 쳐다보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자, 오늘도 2시를 출발해서 4시까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신 음악과 또 저희 선곡으로 또 그렇게 2시간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갈까요? 데니스 프로젝트의 신곡 네, 핸즈업 전해드렸고요. 최윤의 킥 서비스 럭 전해드렸어요. 이제는 사랑도 배달이 되나 봅니다. 사운드 스토리의 월요일이 또 왔다. 이거 제목 보면서 느낀 게 우리 다비 언니가 아까 스토커 10cm 스토커 말씀하셨잖아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만약에 월요일이 또 왔다가 아니라 정말 명절이 또 왔다. 명절이 월요일처럼 오면 와 정말 좋은 분들도 많겠죠.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명절이 와서 좋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저 같은 주부에게는 정말 악몽 같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아마도 예 아니 여러분 이렇게 두고 준비해드리고요. 여러분들 신청곡 만나볼게요.

이건 노래를 본인들이 부르는 것도 아닌데 노래를 뜨라고. 그쵸? 네. 그래도 그 제가 AI 노래를 좋아하는 데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물론 가수가 부른 노래들이 더 좋아요. 그런데 제가 방송이 정말 많잖아요. 음악만 전해드릴 때도 많고 근데 좀 더 새로운 노래도 듣고 옛날 노래도 듣고 좀 섞어 들으면 더 지루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신곡을 하루에 한 50곡 정도 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들을 만한 곡들을 다 준비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곡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래들을 네, 다 전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찾고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네, 여튼 그 AI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진솔한 가사가 아닐까 싶어요.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들은 노래를 자꾸 또 틀거나 하는 경우는 네, 저는 거의 없어요. 네, 그냥 새로운 노래들을 좀 많이 틀지 들은 노래를 뭐 어떤 거는 되게 또 재밌어서 한두 번 정도 더 트는 경우가 있고 간혹 신청곡으로 또 신청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노래는 한두 번, 한 번 정도 아니면 뭐 러시할 때 한두 번 정도 네, 끼워 넣어서 전해드리지 제가 방송을 멘트 방송하면서는 튼 노래를 또 트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신청곡은요 꼬미남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오늘 저녁에 구름이 그린 달빛 10주년 왼쪽 귀로는 블루님 방송을 듣고 오른쪽은 귀로 예능 볼 거예요 하시면서 제가 오늘 밤에도 러쉬를 걸고 자야 되기 때문에 11시가 넘어서 잘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네, 예능은 내일 그 시댁 가면서 볼 거고요. 오늘은 안 보려고요. 오늘은 블러니와 함께 해야죠. 네, 둘 다 보기 할 수 없어요 하시면서 저는 시댁 가는 동안 네, 좀 볼까 생각 중이고 오늘은 네, 블러니 방송을 들어야겠어요. 다음 주에 블러니가 결방이라서 네. 오늘 곡 들어야겠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화이팅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고요. 여운에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아홉의 곡과 또 네. 그리고 한혜와 문세윤의 가르쳐줘. 이렇게 세 곡을 신청해 주셔서 모두 준비했습니다. 우리 꼬미남님 추석 때는 뭘 하시는지 추석 때도 배달을 하나요? 가게 연대가 별로 없을 텐데 네, 우리 꼬미남님도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 바라고요. 늘 건강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국장님. 커피 사러 나갔다 왔더니 아직 낮은 덥네요. 내일부터 추석 연휴네요. 저희는 집으로 어른들이 오십니다. 내일은 음식하느라 바쁘겠네요. 마음도 즐겁고 뱃속도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부한테 이런 말은 좀 그렇지 않아요? 네. 어느 주부가 명절이 즐거울까요? 저는 명절 없는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앨리스 위에 010 필요할 때 전화줘요 라는 곡과 치아크의 좋은 날 초림의 세상을 걷는 사람들 신청해 주셔서 모두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바님은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사가 안 나왔죠?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가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검색을 해봤더니 가사 준비 중입니다 라고 뜨네요. 초림이라는 가수가 모르겠어요. 우리 피사마님은 참 가지가지 하시네요 진짜. 네, 이샤님 다녀가 주셨어요. 흑자미님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세요 하시면서. 네, 우리 시아님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배 볼록 나오게. 네, 추석 한가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래요. 제가 진짜 고민 중인 게 노래를 진짜 어떻게 섞어놓고 가야 되지? 라고 고민 중인 게 새벽에 댄스곡이 나오면 안 되려나? 발라드만 걸어놓고 가야 되나? 그럼 또 지루하실라나? 이거를 뭐 원격으로는 노래를 섞을 수가 없거든요. 노래를 막 신청곡 갖다 놓을 수도 없고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서클랜이 또 너무 발라드 댄스 발라드 댄스 막 이렇게 나올까봐 걱정도 되고. 제가 내일 한 12시쯤에 나갔다가 모레 일단 집에 잠깐 와요. 한 시간 정도 왔다가 친정을 바로 가서 글피에 오거든요. 아 밤에 내일하고 모레는 밤 9시부터 12시까지 우리 나니언니가 또 방송을 해주시긴 하는데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발라드 댄스를 따로 준비해서 틀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발라드만 걷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가을이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섞으면 또 애매하게 될 것 같아서. 방송이 없으면 모르는데 일단 방송을 하고 있어서. 이따 또 우리 악마님 뒤에 한 시간 또 러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바로 끝나자마자 선곡할 수도 없고 또 오늘 할 일도 많아갖고 계속 꽁시렁대네요 그죠? 네 여튼 힘든 명절입니다. 우리 시아님께서 청해 주신 곡 밤잉의 곡 볼빨기 사춘기 최유리의 곡까지 모두 준비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올라온 신청곡까지는 모두 준비해 전해드리고요. 선곡 가지고 올게요.

긴 명절 전 날이라 그런지 오늘 더 조용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신청곡은 조금만 더 열어두고요. 저의 선곡입니다. 하나 소리에 내 삶의 전부가 되어준 그대라는 곡이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기네 노래가 자, 어제 나온 곡 중에 투빅의 피노키오 준비해드리고 소중한 너라는 곡과 러브필사운드의 사랑이 별건가 라는 곡까지 전해드리고 올게요.

누가 뭐래도 넌 내가 선택한 사람, 소중한 너.

3시간 신청곡은 마감을 했습니다. 4시부터는 우리 악마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거고요. 3시간 마지막 사연 우리 아연님께서 다녀가 주셨습니다. 꺄, 우리 장미연이다. 장미연이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추석 연휴네요.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언니. 저는 부산에 다녀오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화창하고 조금 덥기도 합니다. 덥죠? 밖에 나가니 햇살이 너무 뜨겁더라고요. 아직도 여름인가 싶을 정도로. 남은 하루도 편안하게 즐거운 하루,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아프지 마시고요. 몸도 잘 챙겨가면서 방송하세요. 그럼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장미언니 하시면서 우리 아연님도 네, 부산 본가에 가시나 봅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고요. 신청하신 곡 도요한의 느지남부, 태댕의 너라서 좋아, 이후에 너는 나의 별이야 모두 준비해서 전해드려봅니다.

이렇게 제시간 신청곡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방송 4시부터는 우리 악마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지금 흐르는 곡은 디웨일의 아마 넌 모르겠지 라는 곡이고요. 최도영의 살아가긴 했나요. 김필선의 벙커의 밤, 웹툰 벙커의 낮 OST 곡이래요. 페퍼민트의 다시 너인가봐 라는 곡까지 전해드리고 조금 신나는 곡으로 올게요.

악마님 앞으로 신청곡난 네, 마감선 그어져 있죠. 여러분 사연나 많이 다녀가 주시고요. 저는 지금 흐르는 곡 택배는 내 이름으로 왔어 라는 곡과 너의 플리에 오늘도 수고한 너에게 버팔로 뮤직의 소곤소곤 이렇게 세곡 전해드리고 마지막 인사 드리러 올게요.

네, 연휴가 깁니다. 추석이 금요일이라 목, 금, 토, 일 쉬고 월요일날 만나러 올게요. 노래는 계속 나갈 거고 아마 연휴 동안 목, 금은 난연님께서 방송을 하실 것 같고요. 저도 토요일이나 올 것 같아서 집에 오면 신청곡은 네, 전해드리겠지만 멘트 방송은 당분간은 신청곡만 전해드리고 감기가 얼마나 갈지 몰라서 네, 되도록이면 신청곡만 전해드리는 걸로 네, 아마 그 외에는 거의 러시가 될 듯 합니다. 왔다 갔다 먼 길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가까운데 혹은 집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좋은 음악과 함께 하면서 안전운전 하시고 조심히 다녀오시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좋은 명절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 악마님과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며 네, 저는 오늘 이만 물러갑니다. 오늘도 고마웠어요.

지금처럼 모든 게 흔하지 않았던 시절 차 한 대가 지나가면 한참을 뒤돌아보던 때가 있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우리는

가끔 궁금하다. 그때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어떤 차를 타는지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 누군가는 아빠가 됐을 거고, 누군가는 엄마가 됐을 거고, 누군가는 자동차보다 아이 사진을 더 많이 찍겠지. 그래도 우연히 길에서 그 시절 익숙한 배기음이 들리면 잠깐은 뒤돌아보지 않을까.

네,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악마 왔습니다.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조기 퇴근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내일부터 연휴 시작이네요. 빠르면 또 오늘부터 뭐 시골에 계신 부모님 만나러 가시는 분들 많겠어요. 요즘은 기성 차량이나 기형 차량이나 차가 앞뒤로 다 막히더라고요. 다들 안전 운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전방송 우리 흑장미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셨다가 네, 한 2시간 후에 또 한번 만나 뵙죠. 2시간 동안 저는 악마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도 네 차가 엄청 엄청 막힐 것 같습니다. 연휴가 4일이에요. 보통 5일 정도 된 것 같았는데 많이 막힌다고 하니까 아무리 서둘러 가시려고 너무 과속도 안 나오겠죠? 차가 막히다 보면 아무튼 여러분들 귀성길 귀경길 조심해서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뭐 별거 없습니다. 배만 풍성하면 됩니다. 네, 그럼 남은 시간 끝까지 화이팅하면서 행복을 즐겨야 될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될 정수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한우루스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 방송 지금부터 가봅시다.

오늘 사연은 한가하네요. 다들 바쁘신가 봅니다. 연휴라 이제 마감을 빨리빨리 하고 퇴근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건가요? 우리 꼬미남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누나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수고하세요. 화이팅. 즐거운 한가위. 한가위 같지가 않아요. 명절 같지가 않아요. 그냥 평일인데 연휴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한가위니까 음식 장만은 해야겠죠. 내일부터 슬슬 음식 장만 준비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집에서 방송 끝내놓고 좀 쉬다가 아침 부랴부랴 청소 좀 해놓고 이제 엄마 집으로 가야겠죠. 우리 꼬미남님은 어디 안 가세요? 네, 남은 시간 화이팅 하면서 또 황금 연휴라기보다는 풍성한 한가위 추석이잖아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식구들 만나서 귀여움도 받고 행복하게 보내다가 우리 다음 주에 데이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도 화이팅! 안 가요. 집에 있어요? 그러면 저는 먹을 수 있는 거죠?

네, 후다닥 다녀왔습니다. 네, 우리 필사마님 사연하고 정인이 엄마 사연인데요. 일단 필사마님의 청곡을 세 곡을 듣고 네, 사연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피쌤마님 반갑습니다. 네, 사연단이 한가하니까 이제야 사연 소개합니다. 우리들의 퇴근할라 망마님. 금요일 같네요. 오늘 퇴근길은요, 내일부터 연휴라서 그런든요, 마음도 즐겁고 뱃속도 즐거운 추석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그죠? 연휴라서 좋고 또 연휴가 짧다 보니까, 아, 오늘 오후부터 아마 귀성차량이 참 내려갈 듯 싶어요. 근데 보통 24일, 내일부터 낮 시간대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시간 되시면, 새벽 운전, 저녁 운전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차가 안 막히는 선에서는 아마 오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요즘은 귀성, 귀경차량 모두 다 막히다 보니까, 저번에 놀러 한번 갔을 때, 고속도로가 막히니까, 국도로가 자 있는데 국도가 더 막혀. 요즘 내비가 알아서 빠른 길을 알려준다고 하는데 막힌 길을 알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속도로로 가는 3시간이나, 국도로 가는 3시간이나 비슷한데 그 차이는 있더라고요. 국도로 가니까, 아무래도 시골 풍경들을 더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좋은 건 있더라고요. 우리 필사마님은 연휴인데 어디 안 가시나요? 뱃속이 풍성해야 되는데, 그죠? 저도 아마 제가 하는 거라고는 별로 없어요. 그냥 엄마 집 가서 축치고 있다가 집에 어슬렁어슬렁 걸어오면 됩니다. 시댁 친정이 다 5분 거리라, 차 타고 5분 거리라, 별로, 차가 막히면 걸어가면 되죠. 걸어가면 뭐, 한 30분 걸릴라나. 그래도 시골집이라 하더라도, 연휴가 되면 차가, 막힐 때가 있어요. 잠깐 막힐 때가 있어요. 근데 좋은 점도 있어요. 주차 공간이 많아요. 주차 공간이 많은데도 왜 차선에다가 주차를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필사마님도 네, 풍성한 추석 연휴 보내시고요. 만난 것도 많이 드시고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또 만나서 데이트합시다.

네, 두 분의 사연 남겨놓고 있고요. 우리 정인이 엄마 또 사연을 만나기 앞서 우리 필사모님께서 청해 주신 곡 중에 불치병이 하나 있어요. 그 불치병에 맞춰서 세 곡을 전해드리고 우리 정인이 엄마 사연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인엄마 반갑습니다. 오늘도 애간장을 태웠군요. 악마언니 안녕하세요. 아들 예방접종 하고 왔어요. 가서 물어보니 독감 주사 맞을 시기도 돼서 맞고 왔네요. 주사 맞기 전 질려보는 순간부터 어찌나 우는지 금방 그치질 않고요. 예방접종 맞기 전부터 또 서럽게 우는 거예요. 다른 아가들도 우니까 자기도 따라서 우는 것 같기도 했어요. 자기 차례 됐는데 서럽게 우는, 원래는 주사 맞고는 울지 않는 아이인데 오늘따라 더 서럽게 울더라고요. 독감 주사에 A형 감염 주사 맞고 해서 그런 듯해요. 한방 맞고 두방 맞아서 그런가? 맞고 나서도 10분 넘게 우는데 울다가 지쳤는지 잤습니다. 약 기운이 잔 거겠죠? 집 오는 동안 계속 자고 지금은 팔팔하게 노네요. 밤에 잘 봐야 돼요. 열이 오르나 내리나 오르나 밤에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정신없는 하루였어요. 내일 추석 연휴 시작됐어요. 즐거운 명절 되시고요. 배 빵빵해지고 다음 주에 만나요. 사랑합니다 하셨는데 그래도 네, 인플루엔자 오늘 우리 작은 아이도 큰 아이도 맞춰야 돼서 니네 주사 맞아야 돼. 독감 주사 맞자. 싫은데 싫은데 나 감기 안 걸리는데 이제는 주사에 그걸 알기 때문에 의사 표현을 합니다. 안 아파? 아파? 난안 아파. 이러면서 기세 등등하게 들어갔다가 찔끔찔끔 이럽니다. 예전 같으면 정말로 우리 정인이 엄마 아들 나이대 되면은 병원을요 가면은 그 입구부터 알아요. 잘 가다가 병원 입구에 들어서면 자주 가는 병원, 자기 아이들도 기억력이 좋기 때문에 그 입구에서부터 웁니다. 그리고 괜찮아 괜찮아 잘 놀다가도 옆 친구가 울면 따라 웁니다. 그리고 사탕 하나 물려주고 지금 봐봐 이게 딴청 비우다가 그때 쿡 하고 놓는데 한대 맞았잖아요. 그때는 괜찮아요. 또한 대를 놔야 되면 또 오른팔 왼팔 맞아야 되니까 안 속습니다. 이제는 안 속아요. 강제로 맞춰야 돼요. 근데 그 시기가 또 지나면 어느 정도 크면은 뭐나 이과 이거 잘 맞아 이러면서 혼자 잘난 척은 하면서 찔끔 아프대요. 찔끔 아프대요. 주사 어른이 맞아도 따끔하잖아요. 아이들도 따끔합니다. 머지않았어요. 몇번더 맞춰야 되니까 아마 식은땀이 정인이 엄마 많이 날 거예요. 미용실도 그렇듯이 병원도 그렇고 그리고 병원 갔다가 들리는 약국을 참 좋아합니다. 아이들은. 그 이유는 우리 정인이 엄마도 알게 될 거예요. 터득하게 될 거예요. 주사 맞고 가는 옆에 약국 참 행복해요. 아, 우리 정인이 엄마도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 빵빵 빵빵하게 잘 먹고 잘 쉬다가 다음 주에 우리 만나서 데이트합시다.

네, 우리 너흑대님 잠 옵니까? 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많이 먹고 살푹 찌고 많이 먹는 건 사실인데요. 살이 더 이상 찌면 안 되기 때문에 살들이 살찌는 걸 거부합니다. 아, 그러게요. 아, 많이 먹고 살찌고 또 먹고 난 후에 또살 빼면 되고 하는데 요즘 일을 해서 그런가, 밥이 되게 맛있어야 되잖아요. 맛있어야 되는데, 밥 양이 조금씩 줄어요. 왜 그러죠? 살 빠지려고 그럴까요? 예뻐지려고 그럴까요? 밥 양이 생각보다 줄더라고요. 보통 열심히 일하면 힘이 드니까 밥한 공기는 먹었는데 요즘 반 공기를 먹고 반찬이나 이런 걸 많이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살찌나? 이래저래 살찌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연휴다 보니까 주전부리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엄마, 제가 방송 때문에 못 가니까 밑에 동생하고 같이 마트를 갔는데 저보고 내일 혼자 가서 혼자 열심히 재료 준비하고 있으래요. 가게 내일까지 문을 여니까 예약들이 있어서 그러다 보면 또 준비하다 보면은 또 주전부리 조금씩 주워 먹지 않을까요? 다 살찌는 요인이겠죠. 뭐니뭐니 해도 술살일 것 같아요. 역시 맛있는 안주 다들 그러잖아요. 밥 저녁을 차리면 우리 밥맛 있다. 메인 메뉴도 있고 그냥 옆에 뭐 사이드 메뉴도 괜찮아. 그럴 때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술. 술이 생각나. 안주가 좋으면 보통 우리는 저녁 식사 국찌개라고 하는데 우리는 안주가 좋은데?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러잖아요. 술 마시기 안주가 딱 좋은데. 이거면 뭐 맥주를 먹어야 되고, 이 메뉴면 억세주를 먹어야 되고. 연휴 내내 술 먹게 생겼습니다. 우리 너흑대님도 혼자 쓸쓸히 외롭게 보내지 마시고요. 또 친구분이 놀러 오시나요? 아무튼 풍성한, 사람이 풍성하든 음식이 풍성하든 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요. 보름달 보고 소원도 빌어서 늦은 장가 가는 것도 어때요?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청해 주신 곡 전해드리면서 네, 저는 슬슬 이제 선곡으로 준비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마와 함께한 프리스타일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월화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행복한 연휴, 풍성한 연휴, 한가위, 추석이 앞으로 다가왔네요. 옛날처럼 뭐 심쿵심쿵한 막 부풀어 있는 그런 마음은 아니겠지만. 네, 오다 가다 만난 사람들 보면서 웃을 수 있는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안전운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즐거운 퇴근길 우리 흑장미님께서 러쉬로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실 거예요. 좋은 음악 들으시면서 조심해서 귀가하시고요. 또 오늘 또 출발하시는 우리 기성 차량들도 많을 텐데, 네, 차가 막히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안전운전하면서 조심해서 친지분들 만나시고요. 연휴도 마찬가지로 좋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만난 것도 많이 드시고, 4일 동안 푹 쉬다가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한번 만나서 데이트합시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생유!

꽂은 방 안에 화면만 켜져 있어 새벽 다섯

가을이 언제쯤 오려나 기다렸던 시간이 며칠 안 지났는데 벌써 추석이네요. 이제 금방 겨울이 오겠죠? 추석 명절 준비 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 주변엔 성묘도 미리 다녀오시고, 시골도 다 다녀오시고, 양가 부모님들 다 찾아뵙고 오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저도 시댁을 지난주에 미리 다녀왔습니다. 저처럼 미리 다녀오신 분들도 많으시고, 혹은 이번 추석은 여행 계획을 세우신 분들도 많으시겠죠? 우리 호수 가족분들은 내일부터 이 연휴 어떤 계획 세우셨어요? 저는 등산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힘든 코스는 어려워서 못 가고요. 만만한 코스, 초보자도 충분히 갔다 올수 있는, 정말 등산을 잘하시는 분들은 뭐 산책로?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코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알찬 연휴를 보내볼까 해요. 아직 단풍을 보기에는 좀 이른 시기라 살짝 아쉽습니다. 추석 명절 잘 준비하시고 풍성한 한겨울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9시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앞 시간 우리 흑장미님 좋은 음악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한참 바쁘실 거예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편안한 명절, 편안한 저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시간 함께 할게요.

부천산다에 내가 기대어실 곳 거북이 한동안 뜸했었지 마이티 마우스의 패밀리라는 곡 세 곡 함께 했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을 찾아뵙는 분들 참 많죠. 1년이면 뭐 한 번? 두 번?

많으면 뭐 자주 가시는 분들도 분명 많으시겠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장거리라 자주 못 가시는 분들은 1년에 두번 정도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적합하다고 하면 자주 찾아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멀리 있으면 정말 가기 쉽지 않아요. 특히나 이렇게 명절 때한 번에 움직이면 왕복 거리가 뭐 고속도로에서 하루를 그냥 보내야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기 때문에 자주 가기 쉽지 않죠. 거리 자체도 멀고 차가 막혀서 힘들고. 올 추석은 저도 약간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작년에는 제가 자녀만 있었어요. 저희 아이들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게 재밌는데 며느리가 생겼어요. 며느리가 생기다 보니까 또 새로운 마음가짐이 딱 생기더라고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명절이라는 느낌이. 예전에는 제가 시어머니 시댁에 간다거나 친정에 간다거나 이런 거에 더 많이 비중을 뒀다면 지금은 이제 자녀들이 우리 집에 오는 거에 굉장히 많이 비중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음가짐이 좀 새로워지네요. 제 시간 꽃미남님께서 첫 시청곡 올려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까까님.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하셨어요. 네. 우리 꽃미남님도 즐거운 한가위 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드시고 연휴 편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는데 아마 꽃미남님은 이 연휴에도 일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신청하신 곡세곡 하셨는데 먼저 들려드리고 아이즈원의 파노라마 먼저 들려드립니다.

아이즈원의 파노라마 드림노트의 드림노트 그리고 왔다다라는 곡까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음악을 들려드리고 올해는 그 귀성길에 차량이 얼마나 막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살짝 검색을 해봤는데 와, 저그 시대에 미리 다녀오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뭐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이 막히지는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명절 때뭐한 4시간? 3시간 이상을 이렇게 넘겨서 다녀와 봤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이제 여름 휴가철이라던가 고럴 때만 그냥 좀 막혀봤는데 명절 때는 잘 피해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6시간, 뭐 9시간 이렇게 걸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긴 시간을 운전을 하고 고속도로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그것만으로도 와, 저는 정말 숨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열심히 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좀더 답답하실까 봐 걱정이네요. 그래도 또 가족과 함께 오랜만에 같이 회포도 풀고 만나면 행복하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거겠죠? 가족들 만나서 즐거우시길 바랄게요. 정인이 엄마님께서 신청곡 올려주셨어요. 까까님 안녕하세요. 내일이 벌써 추석 연휴예요. 배 빵빵 두들길 정도로 배부르게 드시고 즐거운 명절 되세요. 저는 집콕. 갈데 없는 정인이 엄마예요. 집에서 맛난 거해 먹을지 사 먹을지 신랑과 상의해 봐야겠어요. 집안일도 하고 그리고 시간 보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보아요 하셨는데 너무 예쁜 거 있죠? 나 일하기 힘들어. 나사 먹을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남편분과 상의해서 사서 먹을지 또 집에서 만들어서 먹을지 상의를 한대요. 너무 예쁜 가정 같은 느낌이 들어요. 추석 명절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귀연의 광화문연가, 김지환의 안녕 못해, 김세정이 두 사람이라는 곡, 세곡한 번에 같이 들을게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사연 남겨봅니다 하시면서 선인의 추억님께서 사연 올려주셨네요. 정말 그 신청곡란에서는 되게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죠? 명절 연휴 전날이라 그런지 오전 구문만 하고 연휴에 배달골은 뛰어야 하니 자전거 정비하고 집에 있다가 갑자기 눈이 무거워져서 두세 시간 정도 잠들었다가 커피 마시고 눈 떴네요. 내일 시골 데려갔다가 모레 올라올 예정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쉬지만 배달 알바는 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름할게요. 까까님 선곡으로 중복된 곡이 있으면 없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배달콜 뛰어야죠 하셨어요. 아마 오늘 저녁부터 많이 바쁘시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는 모든 음식들을 집에서 다 해서 먹었지만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해서 파는 반찬 가게라던가 이런 명절 때는 전을 전체적으로 다 해서 다 팔더라고요. 그래서 사서 먹는 거참 좋아요. 맛있습니다. 어설프게 그 손맛 없는 저 같은 사람이 어설프게 만들면 더 음식이 남는데 정말 맛있게 하는 그 반찬 가게에서 사다 먹으면 맛있어요. 그리고 가족들 모이면 사실 얼굴 보고 그간에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인데 음식을 물론 가족들이 다 같이 만들면 참 행복하지만 어느 한두 명의 소수의 인원이 음식에 집중해 버리면 행복한 사람 따로, 힘든 사람 따로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이문세의 조조아린, 브랜뉴 데이의 살만해, 그리고 아이유의 잔혹童화 세곡 함께 할게요. 다 같이 행복한 그런 명절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이유의 잔혹 동화라는 곡까지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하고 계시는 방송은 있나요? 최고의 방송국이죠. 한우로소 방송국에서 닦아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저는 원래 어제 인사를 드렸어야 돼요. 그런데 어제 거의 퇴근 시간이 지나서 급하게 일이 생겨서 제가 방송을 펑크를 내버렸습니다. 아유, 혹시나 기다리셨던 분이 계셨을까요? 계셨었겠지요? 혹시나 기다리셨던 분이 계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 날 왔습니다. 정연이 엄마님 기다리셨대요. 너무 행복해요. 사실 저는 방송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무슨 뛰어난 방송을 하거나 정말 재밌는 방송을 하거나 혹은 언변이 좋아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방송이 아니라서 늘 일상적인 방송 아시죠? 늘 그렇고 그런 방송이 아닌가 좀 지루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방송을 해요. 나름 방송 준비를 한다고는 하는데 저는 가능하면 신청곡 올려주시는 우리 그 청취자분들 위주로 방송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 재미가 혹시 없을까 혹은 걱정을 좀 하면서 방송을 하는 편인데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혹시 제 방송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 한번 가끔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단 한 분이라도 혹은 많으면 좋겠지만 단 한 분이라도 제 방송을 기다리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특별한 일이 정말 방송을 하지 못하는 일이 있지 않는 한 올 거예요. 꼭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올 거예요. 기다리세요. 요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필사마님께서 신청곡 올려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까까님. 오늘은 수요일에 오셨군요. 맞아요. 아이고 제가 금방 얘기했는데 어제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은 수요일에 인사를 드렸어요. 이번 주는 내일부터 추석 연휴네요. 마음도 즐겁고 뱃속도 가득 차고 일석이조의 추석 연휴 되십시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저 사실은 달력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목요일 내일 빨간 글씨, 금요일 빨간 글씨, 토요일 일요일까지 4일 동안 빨간 글씨 보면서 막 너무 흡족하고 행복해요.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도 계시고 지옥같은 명절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몸 상하지 않고 즐거운 연휴 보내시길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신청하신 곡 들려드릴게요. 허각과 정은지의 짧은 머리 먼저 들려드립니다.

0: 나도 오늘 여기서 내게 꼭 이별을 말할 것 같아.
1: 회사마님께서 신청하셨던 곡이었습니다. 소유 매드클라운의 착해 빠졌어, 그리고 서인국 지하의 이별남녀, 허각청은 이제 짧은 머리 세 곡 신청하셨습니다. 함께 들어봤고요. 우리 스위티님께서 신청곡을 올려주셨네요. 천사일까 여우일까. 이케리 까까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5시 7시 모두 하느라 죽을 맛이네요. 귀한 방송 티는 내고 싶고 머리는 텅 빈 상태라 생존 신고 겸 사연난 다녀갑니다. 아무래도 공복 상태가 길어질수록 똥멍충이가 되는 것 같아요. 방송 잘 들으면서 퇴근합니다 하셨어요. 오늘 공복 상태가 굉장히 길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스위티님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왜 이렇게 공복 상태가 길었을까요? 지금 굉장히 힘드실 텐데 퇴근하셔서 맛있고 든든하게 고기 드시길 바랍니다. 까까님을 보면 과자를 더 먹고 싶은 욕망이, 미리 추석 연휴 되세요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제 대화명을 들으면 생각하시는 게 다 비슷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까까, 먹는 까까 생각하시고 까까중? 생각하시는 게 많은데 이 천사까 여우까 라는 대화명을 10년 이상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그 방송을 하다 보면 여섯 글자가 다 안 들어가요. 이니셜 달고 뭐 하다 보면. 그래서 천사까 여우까 라는 대화명을 두 자로 줄였습니다. 까까 라는 대화명으로. 이게 40대 초반에는 굉장히 잘 어울렸거든요. 근데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애매한 거예요. 가끔은 쑥스럽습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정이 들어서 놓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저는 60이 70이 돼도 까까라는 대화명을 그냥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저만 부끄러우면 되는 거죠. 신청하신 곡이 선곡 부탁하셨어요. 퇴근하셨으니까 아마 지금쯤 꼬기 해서 맛있게 드시고 계실 거라 혼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선곡해서 들려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브라운 아이즈의 언제나 그랬죠, 이무진의 가을 타나봐, 바비킴의 고래의 꿈까지 세 곡 함께 할게요.

스웨디님께서 선곡을 부탁하셨기 때문에 제가 선곡해서 세 곡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잘 들으셨죠? 마음에 드셨으리라 혼자 생각해 봅니다. 제 시간 신청곡 마감을 했습니다. 듣고 싶은 곡 있으신 분들은 다음 방송하시는 우리 블루님 앞으로 신청곡을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우리 블루님 목소리 저도 되게 오랜만에 오늘 들을 것 같은데, 제가 블루님 목소리를 굉장히 참 좋아해요. 정말 방송을 너무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주 가끔 이렇게 방송 서버를 주고받을 때가 있는데, 들을 때마다, 와, 블루님 목소리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다음 방송 하시는 우리 블루님께 신청곡 많이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 시간 한 30분 정도 남았네요. 한 30분 정도는 제가 선곡을 해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약간 차분한 곡이 좀 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곡들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 이승철의 긴 하루라는 곡, 그리고 최재훈의 비의 랩소디, 얀의 그래서 그대는 이라는 곡까지 함께 할게요.

이승철의 긴 하루, 최재훈의 비엘 랩소디, 야네. 그래서 그대는이라는 곡 들려드리고요. 제가 멘트를 하고, 신나는 리듬감 있는 곡을 좀 들려드려야 되겠다. 막 고민을 하면서 음원을 찾다가 갑자기 다른 음원이 올라가 버렸네요. 한 20분 먼저 방송 마감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 안 했던 조선힙합의 그냥 그러려니 해라는 곡을 들려드리게 됐네요. 요즘에 그 조선힙합이라는 가수한테 푹 빠져서 이 조선힙합의 곡들을 막 모아서 요거저거 요거저거 들어보고 있는 중인데, 이 곡을 한번 들려드려야 되겠다 고민하고 있다가 갑자기 들려드리게 됐네요. 자,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화사의 왕창이라는 곡 준비했고요. 그리드웨이의 기분 좋은 날에는 이라는 곡두곡 들려드리고, 잠시 후에 오늘 인사드리러 올게요.

아무런 생각 없이 던지면 원래 가지고 있던 기술이 온전히 발휘된다. 하지만 승리의 대가로 내건 상금의 액수가 올라갈수록 손이 떨리고 원래 있던 기술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기술은 마찬가지나 마음에 생긴 집착 때문에 내면이 흐트러진 것이다. 이렇듯 몰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마음을 비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연습 때는 출중했던 선수가 정작 시합에 나가서는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뛰어난 선수들은 마음 비우기 명상을 열심히 한다고 해요.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오직 그 순간에 온전히 몰입했을 때 고난도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게 된답니다.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요. 모든 마음 비우시고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체하지 마시고요. 풍성한 한가위, 행복한 한가위 되시길 바랄게요. 깎아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우리 블리님과도 행복한 시간 쭉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초역 니체의 말이라는 책에 보면 지쳐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이 스스로를 위한 최선의 배려라고 합니다. 우리는 가끔 하루를 마치고 그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하다 보면 나는 왜 이러는 걸까? 막 자책하면서 우울해지기도 하잖아요. 지쳤을 때는 대부분 불쾌하고 어두운 결과만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쳤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로 해요.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됐죠. 아마 지금 고향으로 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디에서든 어떤 모습으로든 함께 해주실 거죠? 지금부터 11시까지 함께합니다.

엠플라잉의 노래 듣고 왔고요. 그리고 윤후의 좋을 텐데였습니다. 윤후가 다 알고 계시죠? 누군지. 하긴 저도 그냥 윤후 이렇게 보면 그 윤후인가? 아마 그랬을 텐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자그마한 아이가 그거 뭐죠? 짜파게티랑 너구리랑 같이 끓인 거 그거. 그땐 한참 먹었잖아요. 짜파구리였나? 그래서 그걸 그렇게 맛있게 먹던 아이가 이렇게 커서 노래도 다 하더라고요. 아주 멋진 훈남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빠의 유전자는 어디 안 가나 보죠? 노래도 참 잘하죠. 웬만해서는 그 성시경의 노래를 리메이크는 잘안 하잖아요. 근데 뭐 성시경만큼? 은 아니지만, 네.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명절이 이제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이잖아요. 뭐 지금 이제 퇴근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시작인데 저는 뭐 퇴근을 한 것도 아니고 집에 늘 있는데도 명절이라는 그두 글자 단어가 주는 그 억압감이 굉장히 크네요. 뭘 하는 것도 없이 바쁘고 마음이 굉장히 바쁘고 불편해요. 바쁘고 불편한 마음이지만 그 전에 바쁘고 불편해지기 전에 이렇게 여러분과 2시간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창섭의 노래 한 곡만 더 듣고요. 우리 꽃미남님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네, 박보검과 진영이 함께 부른 안갯길이었고요. 그 구름이 그린 달빛이라는 드라마가 10년이나 됐대요. 그래서 그 드라마 10년 만에 재회 기념으로 안갯길이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진영이라는 가수의 목소리를 잘 모르는데 노래를 듣다 보니까 누가 박보검이고 누가 진영인지는 딱 알겠네요. 그럼 제가 박보검 목소리를 알고 있나 봐요. 가끔 박보검을 보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너무 몰빵을 해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물며 인성까지 좋다고 막 그러죠. 아이유가 그러더라고요. 뭐, 박보검을 욕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잘못된 거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 보니까 인성도 좋고, 얼굴도 얼굴이고, 노래도 잘하잖아요. 피아노도 잘 치고. 너무 몰빵을 한것 같아요. 이 노래는 우리 그 꽃미남님께서 청해주신 곡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블루님. 오늘 일찍 퇴근했답니다. 다음 주에 못 보니까 방송 들으려고 왔어요.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화이팅! 하시면서 다녀가셨는데요. 다음 주에 못 보는 거는 제가 못 와서라는 말씀이신가요? 벌써 그 시간표가 올라왔나요? 아니면 우리 꾸미남님이 못 오신다는 이야기인지. 두개다 맞는 것 같아요. 꾸미남님은 오실 거죠? 저는 다음 주에, 네, 일정이 있어서 다음 주엔 방송을 못 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조금 일찍 퇴근하신 분들도 많죠? 그 원래 고향 내려가기 전에 저 아주 아주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막 회사 다닐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 명절 전날은 전부 다 오전 근무만 하고 퇴근을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이제 집에 간다고 주하라 하면서 막 가셔서 저는 그때 끝까지 남아있는 편이어서 그냥 굉장히 부러웠었거든요. 지방을 내려간다는 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는.

너무 부럽더라고요. 어딘가 명절에 갈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그런데 이제 나중에야 알았죠. 그렇게 내려가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걸. 네. 불과 한 30년 전에 알았네요.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거. 청해주신 곡 중에서 규빈, 그리고 아홉의 곡또 청해 오셔서 두곡다 처음 듣는 노래예요. 사실 박보검 노래까지 세곡다 처음 듣는 노래네요. 덕분에 잘 듣겠습니다.

네, 이번 사연은 부산 멋쟁이 필사마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부산 멋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스윗님이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그렇게 불러야겠어요. 부산 멋쟁이 필사마님. 블루님 프로포즈 받으러 왔어요. 내일부터 추석 연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네요. 아마 대부분의 주부들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보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일단은 어려울 거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즐겁고 기쁘게 보내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우선은 뭐 손님을 치른다는 게 막 힘든 일이니까, 가족이긴 해도 또 그 많은 설거지, 그 음식 준비, 그런 것들이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겨우 1년에 두 번인데 뭘 그러냐 그러시는 분들도 계신데, 안 해본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본인이 또 직접 겪어보면 다르더라고요. 누군가를 100% 이해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저 요즘 그거 많이 깨닫거든요.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절대로 진짜 100%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내가 딱 그 사람의 입장, 그 상황이 똑같이 되어야만,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되는 거. 그런 거 저 요즘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필사마님도 평안한 주말이네. 주말이 왜 나올까요? 추석 연휴 보내시고요. 둥근 달 보면서 소원도, 맞죠? 둥근 달 보면서 소원 비는 거 맞죠? 소원도 비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필사마님의 소원은 뭔지 궁금하네요.

사랑의 꾸신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반갑습니다, 꾸신님. 블루님, 추석 연휴에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오전까지만 일하고 고향에 일찍 내려와 밤늦게까지 시골 일을 마무리했네요. 일 끝내고 저녁밥 먹고 이제야 음악 들으며 잠시 쉬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지 않아 정말 다행이었고 손에 물집까지 생기지 않아 다행이었어요. 그래도 저녁 늦게까지 일하다 보니 정말 죽다 살아난 기분이네요. 힘들고 지친 하루였지만 이렇게 블루니 방송 들을 수 있어서 마음도 한결 편안해지고 다시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늘 좋은 음악과 따뜻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이번 추석에는 잠시 바쁜 일상 내려놓으시고 소중한 분들과 따뜻한 이야기 나누며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둥근 보름달처럼 마음도 풍성해지고 보름달처럼 환한 웃음이 가득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편안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세요. 부르님께 좋은 일과 따뜻한 순간들이 가득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보이지는 않으셨겠지만 중간중간 저의 입꼬리가 자꾸자꾸 올라갔습니다. 입꼬리가 자꾸 올라가더라고요. 여기 저녁 늦게까지 일하다 보니까 정말 죽다 살아난 기분이네요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신 걸까요? 시골에 가셔서. 저는 오늘 별로 일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 명절 준비해서 아주 매운 고추를 잘게 다지는 일을 했답니다. 제가 그 일을 했는데요. 얼마나 고추가 매웠던지 손이 다 막 화끈화끈한 거예요. 저는 왜 그런지 이유를 몰랐어요. 처음에는 손이 막 아플 정도로 화끈화끈 거리고 전화기를 이렇게 잡았는데 뜨겁고 그래서 나의 손이 왜 이러는가 싶었더니 매운 고추를 다지느라고 그것 조금 했다고 이렇게 티가 나더라고요. 일을 안 해본 사람은 그렇잖아요. 티가 나잖아요. 고맙습니다. 사랑의 꽃씨님도 평안한 그리고 풍요로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보름달 이야기를 하셨는데 글쎄요, 얼굴이 보름달처럼 되지 않을까. 4일 동안 또 먹고 자고 하느라고 약간 걱정이 좀 되네요. 신청해주신 음악 전해드릴게요. 이 노래 오래간만이네요. 이승철의 그 사람 그리고 러브홀릭의 그대만 있다면 두 곡입니다.

7시부터 9시까지 방송해 주신 우리 까까님께서 또 사연 남겨주셨어요. 블러니 안녕하세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이 왜 이렇게 긴지 너무도 힘들게 출근을 했네요. 아마도 4일간의 연휴가 기다리고 있어서 그랬나 봐요. 퇴근길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던지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이 행복한 마음 쭉 가지고 가고 싶어 신청곡 해봅니다. 잘 들을게요, 언니. 추석 때 맛난 거 많이 드시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그쵸. 아무래도 연휴가 기다리고 있으면 직장인들은 연휴만 바라보게 되죠. 저처럼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빨간 공휴일이 너무 무섭답니다. 출근하시는 분들은 빨간 공휴일만 보고 막 출근하는데, 매일이 빨간 공휴일인 저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막 밥을 평소보다 많이 먹잖아요. 하게 되고, 많이 움직이게 되고, 막 이것저것 해야 하니까 좀 싫긴 하더라고요. 약간 입장차가 있죠? 아무튼 4일간의 연휴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지내고 계시는 우리 까까님, 그 행복 쭉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까까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중에 이클립스의 소나기가 있어서 제가 또 말을 안할 수가 없네요. 제가 이렇게 뒷북을 치면서 그 선제호흡꽃 티어를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게 막 인기를 끌 때는 뭐 그냥 유치할 것 같고 해서 변우석이 왜 때문에 인기가 많은 거야? 막 그랬는데 보게 됐답니다. 며칠 전부터. 네. 막 납득이 되더라고요. 알겠더라고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나는 왜 소리가 아닌지, 내 주위에는 왜 선재가 없는지, 막또 그런 생각도 했답니다. 그 드라마에 나오는 노래들이 다 좋아서 소나기 말고도 좋은 노래가 많은데 제목을 모르겠어요. 소나기밖에. 그래서 하나하나 찾아서 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갑자기 우리 까까님 덕분에 또 갑자기 그 명장면들이 발음도 안 되네요. 막 떠오르네요. 청해주신 음악 전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제가 말이죠, 막 사랑 얘기 나오는 그런 드라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선재 오코티어는 왜 내가 계속 보는 걸까 생각을 해보니까, 딱 고등학교 시절부터 뭐 35, 36 그때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 시절부터 20대 초반의 풋풋한 그런 청춘 있잖아요, 청춘. 그게 막 그리웠나 봐요.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나는 그때 뭘 했었나. 왜 저런 사랑도 한번 못 해보고, 시간을 흘려보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내가 못 해본 거라서, 그래서 드라마를 재밌게 보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뭐 사랑 드라마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런 거는 사랑이 어딨어? 이러면서 안 보는데 말이죠. 아무튼 까까님 덕분에 이클립스의 소나기 또잘 들었습니다. 오늘 제 시간 마지막 사연은 달달한 달달님께서 남겨주셨네요. 독서가 좋다는 누나, 영화가 좋다는 누나, 지원이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누나,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다정다정한 블루 누나,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전히 제가 다정했나요, 오늘도? 추석 연휴를 앞둔 어느 수요일, 다리에 근육통이 몰려와 새벽에 눈물을 훔치고 연장 근무까지 오늘 하루 종일 낑낑 불편했네요. 불편함을 뒤로하고 퇴근했는데, 추석 차례상 준비한다고 공복인 저를 절대자분께서 소환하셨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배도 무지 고파서 짜증도 밀려오는데 기어이 마트에서만 1시간을 살았네요. 그놈이 그놈이고 저놈이 저놈인데 뭘 그렇게 따지시는지. 뱃속에 들어가면 다 피와 살이 되는 것들인데 지옥 같았던 마트 투어를 마치고 공복에 비명행사 당하기 전 맛나게 익고 있는 김치랑 라면에 밥까지 말아 먹었더니 혈액순환이 딱 살만해졌네요. 뭘 먹었더니 때깔이 고와졌습니다. 키티 고객센터 전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까지 쓰면 누나 방송 퇴근을 못하실 것 같아서 이만 점점점 늦은 시간이지만 방송 힘내세요. 메리 추석.

저는 그 스위트님 사연 보면서 느낀 건데, 우리 스위트님은 효자십니다. 확실해요. 맞죠? 엄마가 가자고 해서 이렇게 따라 나서는 아들 없어요, 제 주위에는. 제 옆에도 없습니다. 엄마랑 영화 좀 봐줄래? 해도 친구랑 보라며 거절을 당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라, 마트를 같이 가자 저는 정말 상상도 못 해봤어요. 우리 스위트님은 정말 효자이시네요. 저희는 그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 제사를 지낼 때는 제일 좋은 것들로만 준비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저것 좋은 것들로 고르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시시코노 많았을 텐데 하나도 안 드셨나요? 거기서 시시코노에서 쭉한 바퀴만 돌아도 배가 얼추 찰 텐데 는 아니겠죠? 우리 스위트님은 아니겠죠? 무튼 지금은 때깔도 고와지시고 배도 부르고 괜찮으신 거죠? 그 고객센터 전화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듣는 걸로 미리 예약 해놓겠습니다. 꼭 다음 주에 꼭 알려주세요.

워낙 그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 남은 인원들로 계속 그냥 뭐 콘서트도 하고 방송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저의 그 최애 멤버는 그 원우인데 지금 군백기에 들어갔죠. 그래서 제가 요즘 세븐틴을 잘안 찾아봤나 봐요. 네, 잘 들었고요.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하성운의 선물, 선재호 꽃이여 OST 곡이라 한번 준비해 봤고요. 잔나비의 노래 듣고 이제 엔딩 인사 들고 다시 올게요.

9월 23일 수요일 밤 여러분과 함께한 2시간 동안의 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음악 신청란으로 응원해주신 분들 고마웠고요. 또 밖에서 함께 들어주신 분들, 방에서 대화 나눠주신 분들 모두 고마웠습니다. 명절 연휴에요, 여러분. 즐겁고

즐겁고 행복한 이런 명절 연휴 보내시고요. 또 고향에 다녀오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조심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는 일정이 있어서 여러분 못 찾아뵙고요. 그 다음 주 10월에 정확한 날짜는 제가 달력을 봐야 할 것 같아서 10월 달에 여러분 찾아뵙겠네요. 그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어지는 방송 우리 나니님과 더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크릿과 티아라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이만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반갑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하늘호수 24 난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드디어 이제 명절 시작이 내일부터죠. 와, 진짜 빠르다. 9월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추석을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들 맛있는 거 많이 하셨어요? 예, 저희는 아무것도 안 해서 여러분들한테 얻어먹어야지. 주실 건가요? 안 주신다고요? 혼자 다 드신다고요? 혼자 다 뱃살로 가라 라고 하고 싶네요. 예, 오늘도 오랜만에 오셔서 고생해 주신 우리 블루님,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우리 블루님 방송을 들으면서 방송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송을 시작하셨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와, 너무 좋겠다. 우리 블루님의 광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와, 우리 블루님은 너무 좋겠다. 우리 언니는 너무 좋겠다. 그런 분도 계시고. 살짝 부러웠어요. 예, 우리 블루님의 광팬들이 많은 만큼 우리 블루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분들도 많으니까 나중에 시간 되시면 예,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블루님의 뒤를 이어서 1시까지 달리고 달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행해 주실 거죠? 자, 출발합니다. 나니엘 가요 비타민 셔터문 올라갈게요.

예,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은 인라이브 신청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은 다양한 가수들의 노래들로 대중적인 노래 선곡해 주시면 되고요. 가요로만 선곡해 주시기 바랄게요. 아, 왜 이렇게 덥지? 막 왔다 갔다 했더니 예, 좀 덥네요.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열어놔야 되나? 밖은 시원한데 예, 안에서는 조금만 움직여도 더워요. 제 손 선풍기를 저희 아들이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제 방에 선풍기가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를 저한테 좀 돌려놔야 될 것 같네요. 저만 더운 거 아니었네요. 예. 다행이다. 나만 더운 줄 알았는데. 신청란에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다녀가셨어요. 안녕하세요 다니 누나. 최예나는 공식 SNS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는 10월 2일날 발매 새 디지털 싱글 보기 드문 여자 기대됩니다. 그리고 11월쯤 리센느. 11월달에요? 저도 기대가 되네요. 저도 리센느 노래 좋아하는데 컴백 예정입니다. 커밍 순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셨는데요. 우리 꽃미남님이 저한테 맛있는 전을 챙겨주시면 명절이 엄청 즐거울 것 같은데 이거는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안되겠죠? 예, 우리 꽃미남님의 신청곡 함께 하겠습니다. 에코비행 우리 푸르른 날에 유니스의 밀크웨이 인양아치의 너 하나면 충분해 라는 곡까지 세 곡 함께 할게요.

제가 거의 이분을 매일 보지만 제 시간에 신청곡 남기시는 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선인의 추억님. 간단하게 사연 남겨봅니다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명절엔 이틀 정도 쉬거나 명절 당일 저녁 배달 알바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쉬지만 배달 알바는 힘이 없겠죠? 질추 보내시길 바랍니다. 적금 두둑함을 위해 살짝 졸음 배달이 있을 수도 절대 안 돼요. 졸음 운전은 진짜 특히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더 위험해요. 적금을 두둑하게 오래오래 부으시려면 졸음 배달, 졸음 운전 안 돼요. 안 돼요. 신청곡은 야식과 관련된 노래 제목으로 신청해 볼게요 하셨어요. 아, 또 고민. 안 그래도 어제 저희 아들하고, 아들이 카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청국장 먹고 나면 우리 카레 먹자 이랬는데 선주님께서 딱 눈치 채고 신청곡을 노라조의 카레로 해주셨어요. 와, 통했어요. 삐리리 찌찌뻥. 그리고 오마이걸 바나나의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 이 노래도 참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아이유의 마시멜로. 세 곡 함께 할게요. 우리 선주님 신청만 다녀가 주셔서 고맙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졸음 운전 안 돼요.

굿나잇 굿밤입니다 하시면서 우리 돌콩님 다녀가셨어요. 반갑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출석과 따봉을 날리는 불사조 돌콩입니다요. 명절이 다가와서 그런지 세차하랴, 집 정리하랴, 짐 챙기랴, 오후가 어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다행히 방송 시간이 11시라니 나는 야 럭키콩. 멀리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모두 무탈한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하셨어요. 세차 잘 하셨어요? 집 정리하실 때 저희 집도 좀 정리해 주시지. 예, 명절 잘 보내시고요. 우리 돌콩님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요. 맛있는 거는 혼자 드시면 안 돼요. 뱃살 나와요. 다 같이 모여서 우리 하늘호수 가족분들과도 같이 나눠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돌콩님 안 될까요? 이소정의 같은 베개, 김장훈의 혼잣말, 2AM의 영화처럼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아니 말만 하면 헉! 헉! 이래요. 그러면서 왜 따라하지? 왜 자꾸 통하지? 찰리. 예, 소연이 퇴사할게요. 유니스의 노래는 이미 나가서 비비의 하늘 땅 별 땅 원곡으로 준비했고요. 주호의 녹슨 가슴 준비했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하셨는데요. 우리 찰님이 점 붙여주면 명절을 아주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거라 했는데 저 동태전이요. 해주신다고요? 기대할게요. 예, 소연입니다. 퇴사할게요. 명절 잘 보내시고요.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이뻐라 이렇게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올려주는 우리 행복하자님. 어제 인턴이라는 영화를 보고 오셨대요. 그래서 아주 잠깐 함께 했는데 좀 짧았죠. 아주 짧았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신청남까지 다녀가 주시고 아이고 이뻐라 궁뎅이 토닥토닥 올만에 쓰는 사연이네요. 요 며칠 드라마는 안 해서 짜증은 나지만 어제 영화 보고 와서 기분은 좋았어요. 그래서 어제 늦은 출석을 했죠. 내일부턴 연휴가 시작이네요. 연휴 잘 보내고 다음주에 또 만나요 하시면서 우리 행복하자님 다녀가셨어요. 다비치의 사고 쳤어요. 시아의 가슴이 뭉클. 가비앤 제이의 해바라기. 예, 사고 치긴 쳤네요, 오늘. 행복하자님, 명절 잘 보내고요. 우리

알쏭달쏭 알듯말듯. 예, 우리 체리님 나이는 고무줄 나이. 예,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MC 몽의 아이스크림, 자두의 김밥 두 곡 함께 할게요. 명절 잘 보내시고요. 체리님 즐거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우리 나니 언니다. 나니 언니 안녕하세요. 아연이가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언니 방송 들으러 왔지요 왔지요 왔지요. 언니 오늘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맛난 것도 많이 드시고요.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저는 오늘 부산에 갑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어제 룸메 언니하고 음식 만드는 거 도와주기로 하고 마트도 세 번이나 다녀오고 왕복 걸어서 다이소도 다녀오고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피곤하겠다. 근데 눈은 즐거웠을 것 같아요. 근데요 배가 보글보글한 게 안 좋아요. 이거는 안 비밀인가요? 탈이 난 것 같은데 음식을 좀 덜 먹었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탈입니다. 언니는 탈 나지 않도록 적당히 가려가면서 드세요. 저 먹을 거 없어요. 남은 하루도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그럼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나니 언니 하셨는데요. 저 먹을 거 없어요. 안 했어요. 먹을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나 혼자 먹으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해서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 철님이 동태전을 해주시면 저 잘 먹을 수 있고요. 콩님이 또 맛있는 거 튀김 같은 거 해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맞나요? 사랑합니다 나니 언니 하셨는데요. 예, 사랑합니다 우리 아연님.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겠고요.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올입니다. 모두 행복해져라. 옥상 달빛에 달리기 이한철의 슈퍼스타 함께 하겠습니다.

꼬맹이 쩡이님 다녀가셨어요. 반갑습니다. 나년이 신청해요. 줄 추석 되세요. 수고해요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저는 어릴 때 명절이 참 좋았어요. 왜냐면 음력으로는 오늘이 생일이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아이들이 크면서 양력으로 생일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제 생일날 되면 친척들이 다 오시니까, 저희 집이 큰 집이라서 친척분들이 다 오시니까 너무 좋았어요. 생일 선물도 받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추석 전날에 일 엄청 하고 저녁 때 되면 케이크 앞에다 놓고 촛불 불고 이제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이들이 생기니까 명절에 눈치 보여서 촛불을 못 불겠더라고요. 그래서 양력으로 바꿨거든요. 어릴 때 생각하면 명절이 저한테는 가장 행복한 날이 아니었나 싶어요. 우리 꼬맹이 쩡이님의 신청곡이죠.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슬픔이 찾아와서 그래. 남규리의 노래죠. 그리고 조건과 선혜가 부르는 안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쩡이님도 명절 잘 보내시고요. 맛난 거 많이 드시고요. 탈라지는 마세요. 그리고 아프지도 마시고요.

예, 작은 기정님께서 좀 늦게 올리셨어요. 안녕하세요, 나니님.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이번 추석에는 좀 쓸쓸한 추석이 될 듯합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엔 매번 친구들끼리 모임을 했었는데 병석에 있던 친구가 유명을 달리해서요. 좋은 곳에서 아픔 없이 편히 쉬기를 기원해 봅니다. 추석 연휴의 시작에 너무 우울한 이야기를 했네요. 방송 듣는 모든 분들 즐겁고 행복한 시간, 그리고 사고 없는 추석 보내시길 기원하며 신청곡 살포시 놓고 갑니다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곡을 주셨는데요. 다 전해드리지 못하고 시간 되는 대로 준비해 드릴게요. 먼저 김광석의 노래죠.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리고 오늘이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악동 뮤지션의 노래 달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예, 작은 기정님께서도 명절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한우로스를 청취하시는 우리 한우로스 가족님들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즐거우셨으면 좋겠네요. 명절 잘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한우로스 자키 난이었습니다. 쇼톰 내려갈게요. 아이유의 가을 아침 전해드리면서 물러갑니다. 편한 밤 되시기 바랄게요.

Show me a picture of the girl you drink with. I wanna see everything about you. 전보다 더 많은 노래를 요즘 들어 너에게 다 알려주고 싶어.

into what I wanna see everything about you.